0: 문제가 생겨가지고요.
1: 근데 그것 때문에 집중이 안 돼.
0: 집중이 잘 안 돼요. 솔직히 이거 좀.
2: Following advertisements, you'll be seeing a thrill car. You cannot buy this, bruh. Imagine buying this, that aren't real fun.